0: 비타일 수 없어 그러니까.
1: 이게 죽지 않았어.
0: 야 빗봉봉 비타가라.
2: 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
3: Vítejte na vlnách Rádia Grozivodan.